0: 그 양 동주 승차하고 447 하류 플라이드 버스 220.
1: German 4447 and email me at center. Hello, good morning.